옥스타포어가마 아야 다가야시모타 스쿠테군 스쿼터시 시가타야 예군 미나메 옥스타프나네 예군 관계 옥스타포어 유타 이피구나 가시기 이거